머라이 캐리 보이스투맨의 원 스윗 데이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일요일 순서 문을 열었고요.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붕어빵의 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그 계절이 됐네요. 붕어빵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원래는 이제 한겨울에만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늦가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조금씩 앞당겨져서 초가을에 이렇게 우리가 붕어빵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거 아주 선물 같은 일입니다. 권민정님은요, 아침에 붕어빵 트럭을 보았는데 뱃속에 아가가 계속 가서 사 먹으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지금 사와서 냠냠 먹는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아, 뱃속의 아기도 좋아하겠는데요. 네. 4213님, 와우, 차디 9월인데 벌써 붕어빵 아저씨가 나타나셨어요. 힘들었던 오늘 급 영양제 맞은 것처럼 힘이 불끝나요. 팥붕, 슈붕 둘 다 사 먹을 겁니다. 으하하하. 차디는 어떤 맛을 좋아하시나요? 하셨습니다. 아시잖아요. 저 옛날 사람이니까. 팥 무조건 파세요, 저는요. 무조건 파세요. 예, 무조건 파십니다. 네. 요거는 제가 굽힐 수가 없어요. 광고 듣고 오죠.

0: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1: 우리 엄마 예쁜데?
2: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장미.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장세.

0: 걸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가면 집으로 꿉끼리
1: 베이글닷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네,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7214님. 윗집 에어컨 실외기에 비둘기가 정착을 한 것 같더니요. 이제 새끼를 낳은 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문제는 이 자식들이 집은 위에다 짓고 화장실은 저희 집 에어컨 실외기로 정했는지 자꾸 저희 집에 볼일을 보고 올라갑니다. 여기저기 조언을 얻어서 플라스틱으로 된 가시도 깔았는데요. 이젠 이것도 적응을 했는지 거기서도 앉아서 볼일을 보더니 아예 지 친구들을 데려와서 모임까지 하더라고요.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습니다. 아, 저희도 이제 한동안 이 실외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엄청 얘네들이 몰려오더라고요. 무슨 뭐 공중화장실처럼 막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설치하는 게 있던데요.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물 망 같은 거를 이렇게 싹 싸가지고 저희 집이 이제 3층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뭐 그 무슨 장비를 하고 올라와서 해야 돼서 예, 꽤 큰 돈을 또 지불을 했는데 그 후로는 뭐 예, 안 오긴 합니다만 그래요. 사실 뭐 얘네들도 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런 걸 텐데 예,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예,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예,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1730님, 요즘 주말마다 바둑을 배우러 다니는데요. 첫 수업을 갔는데 같은 수업 듣는 선배님들이 거의 초등학생들이더라고요. 너무 의욕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초딩 스승님들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위축도 되고 그러네요. 열심히 배워서 스승을 이기는 제자가 돼봐야겠습니다. 하하하 하셨어요. 아, 애들도 많이 바둑을 배우나 봐요. 몰랐습니다. 저는 뭐 기원 같은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바둑을 둬본 적도 없고요. 저는 약간 이제 오목 계열. 예, 약간 이제 오목 쪽이지. 예. 아,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성시경의 너에게, 도경수의 팝콘까지 여쭤요. 6593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성시경의 너에게, 도경수의 팝콘까지 들었어요. 3358님. 자디는 혹시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꼭 먹을 만큼 좋아해서 여러 가지 햄버거 브랜드 종류를 섭렵 중인데 근데 먹은 버거가 좀 질릴 때쯤 저희 가게 옆에 수제 햄버거 집이 오픈했습니다. 슬쩍 보니까 9가지 메뉴가 있던데 한 달은 행복하겠죠. 좋습니다. 아, 저 햄버거 엄청 좋아하죠. 아, 진짜 좋아요. 근데 진짜 버거 브랜드가 너무 많아져서 예,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제버거 막 이 조그만 가게들, 예,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버거집들도 요즘 많잖아요. 동네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이제 뭐 케찹 뭐 소스 하나도 안 넣고, 예, 그냥 먹는 버거를 좋아합니다. 그럼 그 패티에, 예, 패티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샤데이의 By Your Side, 윤민숙 시청해 주셨고요. 4Play의 Let's Make Love로 이어집니다.

0: 협력기업과 대리점 모집 픽쇼 코리아 1811-8335.
1: 작곡가 김영석입니다. 잘 쓰여진 노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습니다. 잘 만들어진 싱크볼도 그렇죠. 40년 동안 쌓아온 벨라고의 스테인리스 싱크 기술, 이제 당신의 주방에서 벨라고를 만나보세요. 완벽한 싱크볼의 기준 벨라고.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2: 매일 오후 4시
3: 윤정수
2: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5629님, 와이프 5살, 와이프 5살, 6개월인 두 딸. 와이프 5살인 와이프가 되게 좀, 예. 그렇죠. 아, 이게 뛰어있기 잘해야 되는데. 아, 내일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와이프 5살, 6개월인 두 딸. 이렇게 공주님 세 분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아침에 첫째한테 우유를 챙겨주었는데요. 첫째가 우유를 그릇이 아닌 컵에 줬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유를 컵에 마시지 어떻게 그릇에다가 마셔요. 그래서 딸아이와 투닥투닥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와이프가 40살이 5살 애랑 똑같이 그러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섭섭함이 막 폭풍처럼 몰려오더라고요. 아니, 저 너무 섭섭하고서. 아, 이 컵에다 마셔야 된다는 걸 이렇게 좀 교육하고 계셨던 교육 현장 아니에요. 우유는 원래 컵에다 마시는 거란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하고 진짜 그 겁 이러니까 이 교육 현장인데 그죠? 예, 섭섭하시겠어요. 아이는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우유는 컵이라는 걸. 예,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반창고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2439님, 미스테리입니다. 저희 집 아들은 왜 처음에 좋은 말로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술을 세야 할 일을 하는 걸까요? 근데 들어보니까 주변 애들 다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하셨습니다. 아, 애들은요. 이게 이제 그 해야 되는 순간이 하나, 둘, 셋, 그 이후에요. 애들은 원래. 예. 그거는 뭐 화나서 이렇게 뭐 그, 뭐, 다음 단계로 가기 직전이라고 보지 않고 셋 하면 이제 그때 하는 거로 애들은 인식을 해요. 특히 남자애들은 더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는 가끔 네 다섯 가지 갈 때도 있어요. 네 다섯 뭐 이렇게 그때가 이제 애들이 움직이는. 네, 그게 애들의 기준이에요. 예. 간장 양념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이규호의 상상까지 여집니다. 손선영 씨가 청해 주셨네요.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이기호의 상상까지 들었고요. 6954님, 저 지금 할머니 집에 배추 심으러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아서 나흘을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할머니께서 전화해서는 이제 몸 괜찮냐? 다정하게 물어보시더니 괜찮으면 배추 심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배추 심고 나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겠죠? 하하하 하셨습니다. 아,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그 밥상. 아, 너무 그립네요. 네. 저도 막 머릿속에 그 그림들이 떠오릅니다. 아, 멀티 비타민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된장찌개는 꼭 추가가 되겠죠? 그죠? 할머니 표 된장찌개. 5798님, 차디는 제일 좋아하는 김치가 뭔가요? 남편이 많고 많은 김치 중에 고들빼기 김치가 먹고 싶다는데 그 쌉싸름한 맛이 나는 고들빼기 김치가 대체 왜 먹고 싶은 걸까요? 만들어 먹을까 하다가 재료 다듬기도 번거롭고 쓴맛도 우려내야 하고 도저히 만들 엄두가 안 나서 포기했어요. 사 먹으려고요. 하셨습니다. 아, 고들빼기 김치. 이게 뭐 이렇게 매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래도 가끔 한 번씩 생각날 때가 있죠. 예, 갑자기 그게 뭐 드시고 싶으셨나 봅니다. 네, 전 고들빼기 김치를 삼겹살 구워서 먹는 것도 참 괜찮은데. 예, 간장 양념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장국영의 A Thousand Dreams of You, 4091님 청해 주셨고요. 브라이언 페리의 I'm in the mood for love, 네킹 콜의 Aquellos Ojos Verdes까지 여집니다.

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토너패드.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이연우의 음악
3: 앨범. 네, 이연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2부를 마무리합니다. 김수영의 비틀비틀 들려드리고요. 3부에 뵙죠.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월릉분기점 부근에서 작업을 했었고요. 여파로 도봉지하차도부터 정체입니다. 이후에는 성동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 종암에서 신내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난지나들목에서 반포대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가양대교 부근에서 밀리다가 다시 여의하류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고요. 반대 공항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많이 막혀서 30분 이상 걸립니다. 동호대교 4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고 또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임철이었습니다.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0: 디자인, 품질, 가격, 현수막도 판촉물도
1: 실사 박사, 실사 박사.
2: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3: 매일 저녁 6시 비로소 문이 열리는 이곳. 오직 당신만을 위한 위로와 음악을 채워가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10시에는 이현우의 음악 앨범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의 인생의 회전목마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35년 전통 김치 단미치에서 김치세트, 광희 수제 누룽지에서 가마솥에 정성 담은 혼합 잡곡 수제 누룽지,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복잡한 관절을 빈틈없이 고려원단에서 관절 건강 기능식품, 주식회사 트라이몽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클렌징 비누,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세에서 여성 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비건 전문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시식권,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드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 보리차, 전통 건강식품 전문 오니바이오에서 목에 좋은 목청 회원 캔디, 친환경 오목가구 핀란드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2님 사연인데요. 영양제 먹으려고 별 생각 없이 꺼내다가 손에서 미끄러져서 와르르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3초 안에 전부 다 주웠는데 괜찮겠죠? 괜찮다고 해주세요. 차디도 바닥에 떨어진 거 3초 정도는 모른 척 하시죠? 하셨습니다. 아, 저는 뭐 한 6초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바닥의 상태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달라지긴 하겠죠. 예. 근데 뭐 집에서, 아유, 뭐 집에서 떨어뜨린 거는 뭐, 예. 아니면 그 바깥에서 길바닥에 떨어뜨리신 건 아니죠. 거기 이제 호호 불어서, 예, 3초 안에 드시면. 바닥 클리너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아, 김은실 씨, 택배가 도착해서 얼른 뜯어보겠다고 신나게 포장지를 가위로 싹둑 잘랐는데 택배 포장만 자른 게 아니라 안에 있던 새 블라우스까지 싹둑 자른 거 있죠? 블라우스라 수선하기도 어렵고 너무 허무합니다. 이놈의 급한 성격 좀 고쳐야겠어요. 좋습니다. 아, 이게 칼로 쓱 뭐 이렇게 그 갈라서 열거나 가위로 잘라서 열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쫙 찢습니다. 이런 일도 일어나거든 진짜로. 야, 너무 아깝나요. 바닥 클리너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하정선 시청해 주셨고요.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까지 들었죠. 6530님, 주말이라 아들과 함께 라이딩하러 나왔어요. 점심은 짬뽕 먹자고 해서 먹으러 가려고요. 다 커서 공부하느라 저랑 안 놀아주기 전까지 열심히 놀아주려고요. 이렇게 저 따라다니면서 같이 자전거 타주고 짬뽕 먹어주고 할 날도 얼마 안 남았겠죠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로 네,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평생 아이들이 같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 시간들, 그 순간들 즐기셔야 됩니다. 네, 사진 많이 찍어두시고요. 간장 양념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카메라 감독님이시구나. 예. 그 멋진 화면들을 다 잡아주고 계신 분이 또 사연을 주셨네요. 네, 진짜 열일하고 계십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야구 진짜 저희 프로그램에도 야구 팬들 진짜 많으십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작두콩차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영화 Call Me By Your Name OST에서 Mystery of Love 9932님이 청해 주셨고요. 고체의 Somebody That I Used To Know까지 이어집니다. 4부에 뵙죠.

0: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이연의 음악 앨범 4부 시작됐습니다. 7518님. 사춘기 저희 아들이 밴드부 보컬 동아리 들어갔는데요. 밴드부 활동이 완전 빠졌어요. 좋아하는 걸 너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원을 자주 빠지고 음악만 하겠다고 해서 부모로서 좀 걱정입니다. 차디도 학창시절 밴드부 같은 거 드셨었나요? 하셨습니다. 저는 미술부에 있었고요. 밴드는 그냥 밴드부가 아니라 그냥 밴드를 결성을 해서 방과 후에 그냥 우리들끼리 뭐 연주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좋았던 기억이고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중에 하나로 지금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애들 교육 문제는 섣불리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만 그 시간들이. 바다 클리너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1785님. 아이가 학교에서 메추리 알을 가져왔는데요. 그 알이 그만 부화가 되어서 메추리가 일출 시간마다 우렁차게 물어요. 수컷이라 꾹꾹 꾸르르 꾹꾹 꾸르르 꼭 두 번씩이요. 오늘도 오전 5시 30분부터 울기 시작했네요. 강제 미라클 모닝이에요. 병아리도 키워보고 싶었고 미라클 모닝도 해보고 싶었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어요. 하셨습니다. 아, 메추리 알이면 진짜 작잖아요. 그럼 메추리 새끼도 진짜 작게 태어나겠네요. 그죠? 와우.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요. 오, 세안제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오, 신기하네. 지드래곤의 무죄, 데이식스의 예뻤어 두 곡입니다. 장윤서 씨가 청해 주셨죠. 나에게 돌아오기가 어렵고 힘든 걸 알아. 이제 너는 상처받기가 두렵고 싫어.

내게 용서받기보다 죽는 게더 쉬울지

G드래곤의 무죄, 데이식스의 예뻤어까지 들었고요. 아, 7325님, 여기 부천 원종동에 위치한 단팥땡 빵집입니다. 맛있는 빵을 많이 만들었는데 손님이 없어서 많이 많이 슬퍼하는 중이에요. 오셔서 음악 앨범 청취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서비스 드릴게요. 부디 꼭 와주세요 하시면서 매장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야, 맛있는 빵들이 그냥 꽉 들어차 있네요. 예. 원정동에 위치한 단팥땡 빵집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고 싶네요. 근처에 있었다면. 네. 자, 기적의 작두콩차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란에 괜찮아 들을게요. 4182님이 청해 주셨네요.

소란에 괜찮아 들었고요. 자, 노래 두 곡도 이어드립니다. 조현아 왕의 Lemon Tree, 김경희 씨가 청해 주셨나요? 러피의 From the Start 들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쇼리 실라!

0: 좋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4: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5: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7: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일요일 순서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네요. 빌리 조엘의 음악 들을게요. 피아노맨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멋진 일요일 보내셔야 돼요. 내일 만나요.

0: 안녕하세요. 멜로망스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길래 일산 호수공원으로 지훈이와 소풍을 다녀왔어요. 잔잔한 호숫가를 천천히 걸어보고 맛집에서 점심도 먹고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니 주말이 꽉 찬 기분이더라고요. 발달장애가 있는 지훈이는 소음을 힘들어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는데요. 장애인 편의 차량을 빌렸더니 소풍 내내 컨디션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주 이용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그린라이트가 함께하는 초록여행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기아의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주춤합니다. 이후에는 영동대교 부근에서 다시 밀리고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북단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더 가서는 월드컵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밀리는데요. 방화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작업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 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도유계소 쪽으로 7km 구간 답답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2시에 폴킴의 가광 생각나면 꼭 놀러 오셔야 됩니다. 네. 생각 안 나면 제가 귓가에 계속 얘기할게요. 가광, 가광, 가광, 가광, 가광, 가광, 가광. 12시부터 2시 KBS 쿨FM.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김하진님이 주셨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KBS에서 이현우의 체크인 콘서트 하더라고요. 박명수의 체크 아웃 콘서트 안 하나요? 자, 이런 저 소중한 의견은요, 라디오쇼 게시판이 아니라 스타 PD들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여행가서 체크인 할 때 설레는 사람이 있고 체크 아웃하고 집에 갈 때 더 설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11시 체크아웃 타임엔 항상 박명수의 라디오쇼 일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현우의 노래입니다.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0: 박명수의 라디오쇼 9월 13일 순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예, 갑자기 날씨가 이게 저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제가 조금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침은 안 하는데 목이 조금 상했네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절기에 건강 꼭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걸려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가. 자, 일요일에는 11시 내 고향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 팔도에 계시는 애청자들과 1대1로 전화통화하는 시간이거든요. 자, 오늘은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11시 내 고향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톤업 패드.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대한민국 팔도에 흩어져 있는 라디오 쇼 패밀리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이죠. 청취자와 함께하는 1대1 비대면 타크쇼 11시 내 고향. 자, 0103님이 주셨습니다. 남편이랑 인천공항 가고 있어요. 해외여행 가는 기분이라도 내려고요. 예, 공항에서 야무지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올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인천공항이 5년 연속 세계 1위를 하고 있답니다. 예, 무려 별이 5개 5성급 공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야, 그래도 참 외국 가는 기분 느끼려고 공항 가서 식사 오시는 거예요? 을왕리 한번 들렀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는 길이니까. 자, 주말 나들이 떠나는 분들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으로 언제나 전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 첫 번째로 전화 연결할 분은 예, 우리 KBS의 식구예요. 은가은의 빛나는 타크쇼의 은가은 씨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아유, 반갑습니다.
3: 여보세요?
2: 예, 예.
3: 네네.
2: 잘 지내셨어요?
3: 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2: 요 근래에는 얼굴을 못 보네.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3: 아, 그러니까요. 제가 예. 또 일찍 나가는 날은 또 선배님 마주칠 수 있는데.
2: 예, 예.
3: 아닌 날은 또 전혀 볼 일이 없네요.
2: 어, 그래요. 전혀 볼 일이 없네요가 차갑게 들렸어요. 예.
3: 아, 그래요?
2: 예,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는 잘 되고 있나요?
3: 아,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게 하시면
3: 안 돼요. 아, 그래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또
2: 예.
3: 매니아층들이 계시거든요. 제 목소리를 또 들어야지만 낮잠이 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 아, 그래요? 예.
3: 맞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워낙 노래를 또 가은이 형이 잘하니까. 예. KBS 예능 살림남에도 합류하셨다면서요?
3: 네, 맞아요. 저희 남편이랑
2: 예.
3: 저희 딸, 6개월 된 딸 서원이랑 같이 셋이
2: 벌써 딸이 있어요?
3: 알콩달콩.
2: 네? 벌써 딸이 있어요?
3: 애기 낳았어요.
2: 아유, 그래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예, 예.
3: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아, 대단하네.
3: 6개월 된 애기가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예. 트로트 부부죠? 트로트 부부.
3: 맞아요. 가수 박현호 씨.
2: 예. 네. 남편이시고.
3: 맞아요. 네, 트로트 1호 부부입니다.
2: 누가 더 바빠요, 요새?
3: 요즘은 현호 씨가 더 바빠요.
2: 아, 진짜?
3: 살림남 나오고 나서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2: 진짜?
3: 네,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2: 아이고, 야, 이게 뭐, 저 남편도 잘, 남편이 잘생겼어요.
3: 아유, 예, 얼굴 보고 결혼했잖아요.
2: 그러니까, 얼굴 보고 결혼했대.
3: 예, 예.
2: 얼굴 뜯어먹고 사세요, 열심히.
3: 예, 잘 뜯어먹고.
2: 예. 잘생긴 남자랑 사이가 좋아요?
3: 아, 사이 좋죠. 워낙 또 남편이 잘해줘가지고.
2: 그래, 가정적이죠?
3: 그럼요. 엄청 예. 자상해요. 남편, 애기도 잘 봐주고.
2: 남편 자랑 한번 해보세요, 예.
3: 일단 잘생겼고요. 노래를 참 잘합니다. 노래 너무 잘하고.
2: 예.
3: 그리고 제가 딱 시키지 않아도
2: 예.
3: 딱 눈치껏 제가 아기 안고 있으면은 아기 뭐 이렇게 분유병 다 씻고 설거지 싹 다 해놓고 바닥 싹 다 닦아놓고 소독 다 해놓고.
2: 이야, 참 대단하다.
3: 그리고 또 어딜 가나 제가 1순위예요. 제가.
2: 아, 진짜.
3: 네. 우리 서원이가 태어났더라도
2: 예, 예.
3: 나는 와이프가 먼저다라면서
2: 네.
3: 저를 이렇게 또 챙겨주고.
2: 네.
3: 네, 그래 아직도 또 저를 보면 설렌다고 또
2: 예.
3: 그런 소리도 또 해주니까
2: 그래요.
3: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2: 남편이 연하죠, 연하?
3: 5살 연하예요.
2: 그러니까 설레죠. 예. 잘했다. 우리 강은이가 예전에 저 타방송에서 네. 방송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썸 탈 일이 있었는데 다 싫어하더라고. 근데 결국 얼굴 보고 결혼했어. 예.
3: 맞아, 얼굴 보고.
2: 아니, 그게 이제 인연인 거죠, 인연. 예.
3: 그럼요.
2: 그럼요, 네. 인연인 거죠. 예. 아니, 근데 저 정규 앨범이 나왔다면서요?
3: 예, 네, 맞아요. 은가은의 전국 팔도라고.
2: 예.
3: 제가 데뷔한 지 13년 만에.
2: 예.
3: 제 정규 앨범이 나왔어요.
2: 와, 진짜. 제가 은가은을 뽑았는데 13년 됐어요?
3: 네네네.
2: 예.
3: 정규 앨범 한 번도 못 냈어가지고.
2: 아, 진짜.
3: 네.
2: 예.
3: 그래서 이제 신랑이랑 저랑 작사 작곡을 다 해가지고
2: 예.
3: 총 8곡인데 이제 서울,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렇게 해가지고 싹 그 사투리로 만들었어요.
2: 아, 진짜?
3: 그 지역의 사투리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2: 8곡을?
3: 네.
2: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했어?
3: 제가 또 아이디어 뱅크 아닙니까, 선배님?
2: 저 죄송한데 금시초문인데요. 예. 아이디뱅크.
3: 아예 금시초문.
2: 예. 금시초문인데 좀 본인 혼자 아이디뱅크라고 하고 다니시나 봐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뱅크 하시고요.
3: 네.
2: 그러면 이왕 저 연결되기만 조금만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3: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사투리, 이제 이 사투리 지역별로 그러니까 부른 거.
2: 믿은 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은 곡이.
3: 이제 통틀어서 전국팔도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2: 아, 한번 들어봅시다. 조금만. 예.
3: 시작합니다.
2: 예.
3: 전전전전 전국팔도 전국팔도야. 방방방방방방곡곡 찾아가보자.
2: 아, 노래 잘한다.
3: 우리.

0: 잘하긴 한다. 잘하긴 해. 근데 저기 죄송한데.
1: 예.
0: 저 빵바라방방 이게 뭐예요?
1: 아 그게 저희 남편이 예. 맨날 배고프면 저한테 밥바라밥밥 밥밥 줘 막 이러거든요.
0: 아 예.
1: 그래서 그거를 예. 장난스럽게 그냥 저한테 아 전국팔도 가사가 안 나온다 그랬더니 그러면 전설은 전국팔도 이렇게 해 이래가지고 어 괜찮은데 해서 그걸 진짜 노래로 만들게 됐어요.
0: 그럼 거기만 다시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예. 전절은전절 방방.
1: 아,
0: 예. 슬리퍼.
1: 아, 전절은전전 전국팔도 전국팔도야. 방바라방방 방방 방방 걷고 찾아가 보자.
0: 근데 이렇게 처음에 들을 때 웃겼는데.
1: 네.
0: 덩달아덩당 방바라방바 할 때 웃겼거든요. 근데 아, 뒤에 예. 은가은의 그 아, 보컬이 쫙 잘 부른 노래가 나, 모습이 나오니까 네. 그 웃기게 안 들리네.
1: 아 이게 제가 중간에 잘라서 불렀는데
0: 예.
1: 이제 찾아가보자 하고 나서 강원도로 가보자니 이러면서 이제 강원도 음식 나오고
0: 예.
1: 전라도로 가보자니 이러면서 아, 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0: 전국 다 네. 먹으려고 이렇게 했구나.
1: 그렇죠.
0: 예,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희가
1: 예, 예.
0: 아, 은가은의 전국팔도 노래 한번 걸어놨거든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한번, 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유. 저 아이도 잘 키우시고.
1: 예.
0: 예, 살림남도 열심히 잘하시고, 살림도 잘하시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노래도 잘하시고, 애기도 잘 키우는 그런 은가은 씨 되시길 바랄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박명수의 아, 라디오 씨 함께 해주신 우리 은가은 씨에게 감사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전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은가은 씨 오늘 고맙고요.
1: 예.
0: 전국팔도 틀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봐요.
1: 아, 예, 많이 들어져 있어.
0: 예, 고맙습니다.
1: 고신데.
2: 안 계시면, 어라!

0: 자, 두 번째 연결은요, 6167님이십니다. 2년째 키즈폰 사용 중인 초등학생이에요. 엄마한테 부탁해도 안 바꿔주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셨는데, 우리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김하성 군인데, 김하성 군?
1: 예.
0: 안녕하세요, 박명수 아저씨예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아저씨 아세요, 누군지?
1: 네, 무한도전 봐요.
0: 저희 하성아.
1: 예.
0: 자기 소개 한번 해보세요, 자기 소개.
1: 전 충암초등학교 6학년 김하성입니다.
0: 예, 하성이. 야, 예. 야구선수도 김하성 씨가 있지 않나요?
1: 아, 예, 맞습니다.
0: 예. 아, 근데 우리 하성이 키즈폰이 정확히 뭐예요? 키즈폰이?
1: 아, 그러니까 이게 삼땡에서 나온 그냥 어린이폰인데.
0: 예.
1: 이게 좀 약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시간 제한도 있고 화면 넘어간도 느리고 그래서.
0: 아니, 근데 어린이폰이니까 어린이, 우리 하성이 어린이 아니에요?
1: 예, 맞아요.
0: 그럼 어린이폰을 써야죠. 근데 왜 그게 불만이에요?
1: 아니,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너무 좋은 걸 쓰면서 예. 과시하고 있어가지고.
0: 과시하고 있어요?
1: 예.
0: 근데 어린이가 어린이폰 써야지. 그 스마트폰 쓰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맨날 그것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1: 아니, 근데 박명수 씨는 3단 폴더폰 쓰시잖아요.
0: 그거 어떻게 알아요?
1: 저번 주 토요일에 들었어요.
0: 누구한테 들어요?
1: 차에서 들었어요.
0: 아, 라디오를?
1: 예.
0: 아저씨도 눈이 안 보이니까 3단 폴더폰 쓰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눈이 안 보여서 아저씨가 이렇게 이걸 펼쳐야.
1: 아, 그래요?
0: 보이거든요.
1: 아, 예.
0: 너 왜 그래?
1: 예?
0: 아저씨가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야?
1: 아니에요.
0: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아빠, 엄마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1: 아, 예.
0: 근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바꿔준대요, 엄마, 아빠가?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시험 잘 보고 그러면 바꿔주신다고 하는데.
0: 그럼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좀 저 성적 좀 좋게 만들면 되잖아요. 왜 안 해요?
1: 아니,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엄마가 다음엔 진짜 해줄게, 다음엔 진짜 해줄게 이러면서 맨날 미뤄요.
0: 엄마가?
1: 예.
0: 저 스마트폰이 굉장히 비싸요.
1: 예.
0: 그건 알고 있죠?
1: 네.
0: 지금 6학년이면은 제가 볼 때는 중학교 때 사면 될 것 같아요. 아저씨가 보기에.
1: 아.
0: 네, 왜냐면 어린이가 그 네. 맨날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뭐 유튜브 이런 거 보고 막 공부 안 하면 엄마가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 어차피 중학교 가면 이제 서로 친구들끼리도 SNS를 해야 되니까.
1: 예.
0: 네. 예. 뭐 초등학교 때는 뭐 못하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이제 중학교 가면 사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저씨가 볼 때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몇 개월.
1: 예.
0: 공부는 잘해요?

0: 예.
1: 한번 해보세요.
0: 엄마, 아빠, 내가 맨날 엄마랑 아빠한테 핸드폰만 사달라고 맨날 얘기해서 엄청 미안한데 중학교부터는 사줄 거면 지금부터 엄청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도 안 싸우고.
1: 오, 착하다. 그래. 그게 다예요?
0: 엄마, 아빠 사랑해.
1: 어, 그렇지. 박명수 아저씨한테 할 얘기 없어요?
0: 아, 이게 답니다.
1: 아저씨한테 한번 해보세요. 박명수 아저씨 한번 해보세요. 예. 한마디 해줘.
0: 박명수 아저씨.
1: 네.
0: 사랑해요. 그리고 재밌어요.
1: 아유, 고마워요. 우리 하성이도 아저씨가 사랑해요. 아시겠죠?
0: 예, 감사합니다.
1: 혹시 이제 중학교 가더라도 라디오 들으면 가끔 문자 한 번씩 보내줘요.
0: 예.
1: 예, 감사드릴게요. 자, 공부 열심히 하고.
0: 예.
1: 어, 고마워, 하성아.
0: 예.
1: 네. 자, 투어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공간 코디는 코디너.
3: 공간 만들기 코디너. 코디너. 공간 연출도 코디너. 코디너.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2: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8: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순서는 373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2023년도에 결혼 준비하면서 명수 형님이랑 통화했던 애청자입니다. 이젠 애기 아빠가 됐어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라디오를 진행한 지가 이제 KBS에서만 11년째, 이제 12년이, 내년 12년인데, 너무 오래 한 것 같죠? 더 오래 할 거예요. 임두재님인데,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두재님, 여보세요?
9: 네, 여보세요?
8: 아,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세요?
8: 반갑습니다.

0: 이게 얼마 만이에요? 한 3년 만인가요?
1: 예, 3년 만에 다시 예, 연락드립니다.
0: 그래요.
1: 예.
0: 또 이렇게 용기 내서 또 연락 주셨군요.
1: 네네네네.
0: 3년 동안 어떤 일이 좀 있었습니까? 예.
1: 그때 형님하고 이제 방영승님하고 통화하고 다음에 1월에 이제 아내랑 결혼을 하고 올해 이제 5월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0: 아유, 축하드릴게요. 3년 전에는 저랑 어떤 통화를 하셨죠?
1: 아, 그때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이제 아내랑 경제관념에 대해서 조금 달라서
0: 예.
1: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0: 예. 그때 이제 남편은 저축파고 아내는 소비파다. 뭐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1: 예, 맞습니다.
0: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어때요?
1: 그, 아내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0: 아, 아내 쪽으로. 네네. 소비파로?
1: 아, 네네.
0: 예, 그냥 좀, 예. 흥청망청 다 쓰시는군요.
1: 아, 아니, 제가 옆에서 조금씩은,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거고, 예, 뭐 이렇게 저 뭐 어느 정도의 소비가 또 있어야 또 이렇게 또 돈도 들어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더라고요.
0: 돈벌이가 안 되면 또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죠?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좀 벌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진짜. 예.
1: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 아, 그래요? 예. 아기 아빠도 되시고 너무 축하합니다, 진짜.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야, 올해 좋은 일이 많네. 5월 달에 태어났다면서요?
1: 네네네네.
0: 아유, 얼마나 좋을까. 예, 지금 5월 달이면 지금 이제 100일 넘었네. 그죠?
1: 네네. 아유. 이제 100일 딱 지났어요, 이제 거의.
0: 너무 예쁘죠? 미치겠죠, 막.
1: 네, 엄청 이쁩니다.
0: 그러니까요. 아유, 참, 그 아이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또 뭐든 힘든 것도 이겨내고 사는 겁니다. 예. 아,
1: 네네.
0: 예. 결혼하신 지 그러면 이제 3년 된 거예요?
1: 네네. 이제 3년 차 되고 있어요.
0: 3년 정도 되면 이제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텐데. 그죠?
1: 그 아기 낳고도 이제 조금씩 투닥투닥은 조금 하는 것 같아요.
0: 어떤 이유로?
1: 이제 뭐 제가 이제 서로 육아에 관련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일 나누고 뭐 하고 하다 하는 것도 있고.
0: 예.
1: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0: 네.
1: 둘째를 낳고 싶어해서.
0: 오.
1: 근데 아내의 소망은 사실 셋째, 넷째까지도 아이고야. 하고 싶다.
0: 예, 예.
1: 예,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 실제로 뭐 아이 셋, 넷 낳는 것은 진짜 복이에요. 복이지만 또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그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한 셋까지는 좀 계획하세요?
1: 아, 일단은 아내랑 이제 합의를 해서 둘째까지는 확실히 하자.
0: 예, 예.
1: 둘째까지는 낳는 걸로 하고
0: 예.
1: 셋째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내는 둘째를 이겨 가질 거면 그럼 쌍둥이 해보는 게 어떠냐.
0: 아~
1: 이렇게 회유를 해서 그러면 한 번에 해결되지 않냐 이러면서 하는데 저는 아~ 아직까지는 그냥 둘째까지만 하자라고 합의하고 있어요.
0: 부인께서 진짜 우리 저 아이를 좋아하시나 보다. 그죠?
1: 네, 예, 너무 사랑하고 아이를 너무 좋아해요.
0: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금 이유가 있겠지만 어차피 셋째를 원하면 두 번째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쌍둥이로, 그죠?
1: 네, 그렇긴 예. 하죠. 네.
0: 두재 씨도 아이 좋아합니까?
1: 아, 네, 아이를 예, 좋아하고 실제로 제 이제 딸아이인데 낳고 보니까
0: 예.
1: 너무 이쁘더라고요. 살짝 웃어주기만 해도
0: 예.
1: 그냥 하루 피로가 그냥 싹 녹고 그냥
0: 내 새끼인데 그럼 얼마나 이뻐. 아유.
1: 그러니까
0: 그렇게 애 셋이 빵긋빵긋 웃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 예.
0: 좋긴 하는데 아빠는 죽어나는 거지 이제 몇 개 살리려면.
1: 예. 예. 그게 부담스러우더라고요. 예.
0: 그래도 또 그 아이들 생각하면 또 기운이 날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뭐 이제 부인하고 잘 상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1: 네네.
0: 요즘은 진짜 아이 보는 맛에 그냥 즐겁게 사시겠습니다. 그죠?
1: 네네, 진짜. 예. 하루 일 갔다 오면 아이 보고 즐겁고, 그러고 있어요.
0: 그래요. 3년 만에 통화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아이도 낳고, 또 이렇게 잘 지낸다는 그런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선물로 주유권하고 마트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아이 이름이 뭐예요?
1: 임은유요.
0: 임은유? 이쁘다. 이름이 이쁘네. 임은유. 이응이 세 개가 들어가네. 임은유. 그죠?
1: 네네 맞습니다.
0: 예, 예. 아우 아이가 이제 정말 뭔가 좀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좋아. 임은유. 예예. 예. 자 아무튼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우리 네네. 은유 잘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1: 아 네네 감사합니다.
0: 네 잔나비의 노래 듣겠습니다. Together.

0: 자, 이번에도 사마나사칠님이신데요. 24살 민서 엄마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집학이랑 오랜 추억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무슨 얘기일까요? 전현숙님. 전 한번 얘기 연결해보죠. 자, 전현숙님.
1: 네.
0: 아,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그 나이가 저랑 거의 갑인 것 같은데요?
1: 한 살 동생입니다.
0: 아, 7일이세요?
1: 네.
0: 아이고, 예, 뭐 7일이야. 뭐 그냥 뭐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는 건데. 아유, 너무 반가워요.
1: 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0: 예, 예. 저랑 오래된 추억이 있습니까?
1: 네.
0: 어떤 추억인가요?
1: 아, 저희 딸이
0: 예.
1: 18개월 정도? 2003년 9월 17일, 19일경에
0: 예.
1: 지팡님께서
0: 예.
1: 엘호텔
0: 예.
1: 패션쇼의 진행자로 오셨어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거기서 처음 배웠고
0: 예.
1: 행사가 끝나고 이제 저는 얼굴 한번 더 뵙고 사인이라도 받으려고
0: 예.
1: 뒷문에서 기다렸다가
0: 예.
1: 이제 지팡님 나오시고
0: 예.
1: 근데 막 빠른 걸음 오시더니 지팡님께서 저희 애기 딸을
0: 유서를 예.
1: 유모차에 타고 있었는데
0: 예.
1: 애기를 보자마자 애기부터 막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0: 예예. 예.
1: 제가 그래서 순간 아 사람은 됐다. 애기 이뻐해 주시니.
0: 그럼 제가 엄마를 이뻐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뜬금없이 애기가 있는데 엄마 어머니 뭐 아름다워 이렇게 당연히 아이가 먼저 보이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1: 네. 걸어오시면서 저희가 막 환대해주는 그거는 본척 만척 하시고요. 그냥 애기만 딱 꽂혀서갖고 저희
0: 예.
1: 민서 딱 이뻐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사인 받고 그 사인 소중히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고요.
0: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좀 사인을 직접 이렇게 좀 복사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때 제 얼굴이 기억이 나세요?
1: 아우 당연히 기억나죠.
0: 그때가 나요 지금이 나요? 어떤 것 같아요?
1: 아우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0: 뭐가요?
1: 선생님은.
0: 뭐가요?
1: 나이가 정립될수록 더 기워지시면 어떡하자는 거냐고.
0: 아 그래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요즘 스타일도 너무 좋아지시고요. 예.

0: 예, 지금도 약해요.
1: 요즘, 여, 그래도 요즘 러닝도 하시고 예. 보면은 더 건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좋아 보여요.
0: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영숙님도 예, 이제 건강 챙겨야 돼요, 그죠?
1: 네.
0: 어, 민서가 지금 그때 그 어린 민서가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면?
1: 만 24살이에요.
0: 아이고, 다 컸네.
1: 다 컸어요. 대학생이에요.
0: 아이고, 야. 입, 가장 이쁠 나이다, 그죠?
1: 네. 너무 잘 컸어요. 키가 178이에요.
0: 진짜로 잘 컸네.
1: 네, 정말
0: 키가,
1: 잘 컸어요.
0: 키가 178이라고요?
1: 네.
0: 와, 너무 컸네, 근데. 너무 잘, 네, 너무.
1: 지팡님께서 이뻐해 주셔갖고. 예, 예. 기분이 조금 받은 것 같아요.
0: 아니, 178이면 모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니, 그렇게 좀 원했는데.
0: 예.
1: 본인이 예. 민서가 1도 생각이 없어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몸이 좀 힘든 걸 애들은 좀 피하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네.
0: 그게 뭐죠?
1: 모델을 좀 대비해서 집안을 일으켜 봐라.
0: 모델을 한다고 집안을 일으킬 수는 없, 막 100% 다 일으킬 수는 없는 거지만
1: 네, 네.
0: 우리 저 민서가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한 거니까.
1: 네, 맞아요.
0: 억지로 모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 네.
0: 지금은 또 이렇게 대학교 다니고 있고 어 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1: 지금은 원해서 그 과를 선택해서 지금 예.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0: 그래요, 그래요. 아 네. 치위생학과.
1: 네, 맞아요.
0: 예, 예. 아 거기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잘했네. 예, 아 네. 민서가 진짜 오 78이면 진짜 잘 컸다. 진짜로 잘 컸다.
1: 정말 잘 컸어요. 예, 예. 잘하고 네. 네 손끝도 야물어서 뭐든지 잘해요.
0: 아이고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너무 기쁘고요. 예.
1: 네.
0: 민서한테 저 안부 좀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1: 네.
0: 예, 이렇게 또 우리 따님 우리 민서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어머님한테도 진짜 대견하다는 그, 아 대견 아 이거 비슷하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좀 진짜 대단하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1: 네, 감사해요.
0: 예, 예, 저희가 마트 상품권 그리고 배달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지팡님.
0: 네, 예, 예.
1: 기왕 전화 연결된 김에
0: 예, 예.
1: 제가 지팡님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몹시 담아서.
0: 네.
1: 짧게 표현해드려도
0: 아 그러면 좋아요 예, 예.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1: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0: 진짜로.
1: 제가 흥이 있어서요. 지상님 예. 만나니까 텐션이 예. 엄청 올라갔고 너무 네. 기분이가 좋아서 예. 지상님께 꼭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0: 이렇게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저도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0: 예. 그래요. 예, 앞으로 민서 잘 저 대학도 졸업하고 예. 네. 가정에 가장 큰 행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고맙습니다.
1: 네,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감사드릴게요. 비욘세의 노래입니다. Love on Top.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안내에도 한 척도 내 맘대로 주문제자 스킨.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각근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필.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장사.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의

0: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1: I love coffee, I love tea.
2: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내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매운 거 먹고 후아구에서 짜먹는 젤스틱, 해운대 랜드마크 부산 엑스더스카이 100에서 전망대 입장권, 건강지킴이 뉴트리바이브에서 유기농 호박씨 오일, 100% 무첨가 당근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구자 당근주스,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를 드립니다.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일요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끝곡은 최유리의 숲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도 꼭 박명수와 함께해 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하월곡 2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 중입니다. 뒤로 종암분기점부터 정체가 심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이화교 부근 3차로에서는 작업 중이라 월계 1교부터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구리방면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방향은 수산시장에서 반포대교까지 어렵고요.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탄진에서 밀리고요. 이후 옥산에서 독립기념관 쪽으로 15km 구간 길게 정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구간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쿨 FM 50주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중고로도 충분합니다. 기업 구매도 니퍼연구소.
1: 스테이크가 10달러?
2: 굳이 하우스 10달러 스테이크 미월 10일 스테이크 반값 할인 굳이 하우스 10달러 스테이크
1: 2026년 매월 10일 10달러 데이엔 10달러 스테이크가 반값. 우리 동네 1등 레스토랑 코지 하우스.
3: 안녕하세요. 이승석 우드워커스 대표 이승석입니다. 저는 오크 월럭 같은 고급 원목으로 직접 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20년간 오로지 같은 생각, 우리 집 가구는 청정해야 합니다.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가구 이승석 우드워커스.

0: 토요일에 매일 2시 모발엔 호박씨 오일 뉴트리바이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정오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을 보내드립니다. 89.1 MHz KBS 쿨FM입니다.

요즘 주말에 이거 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원데이 클래스. 저도 예전에 키캔 만들기 했었잖아요. 생각보다 재밌던데요. 설레기도 하고 도파민도 생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연히 만난 취미가 직업이 되기도 한대요. 또 작은 일이라도 완성하면 뿌듯함과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주말에 뭐 할까 고민이시라면 그동안 망설였던 취미에 도전해보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해볼게요.

9월 13일 일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에픽하의 플라이였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벌써 키캔 만든 지가 몇 달이 지났네요. 그쵸? 네. 또 청취자분들께 드리려고 키캔 만들기를 했었는데 저도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 내서 가는 게 좀 번거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막상 가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키캡에 올라가는 뭔가 이 도구들을 고르고 이 디자인 너무 귀엽다 이거 받으면 너무 좋아하겠지 이러면서 만들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뭔가 무료하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뭐 휴식이라면 휴식이겠지만 이렇게 할 일 없을 때 원데이 클래스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아는 그 너튜버 중에서 오두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도 정말 다양한 일을 하다가 취미로 이렇게 금속 아이템들, 반지나 이런 은반지,

0: 손목걸이 만드는 거를 하다가 직업을 삼아서 브랜드를 또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취미가 직업이 되고 나중에 그게 정말 나의 수입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일석삼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물론 모든 비즈니스가 잘 되기 바라는 건 욕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도전해보고 꿈을 꿔보는 거 모두에게 참 삶의 원동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요일 오후 또 누구와 보내고 계신지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3, 4부에는 주말 핸즈업 매주 열심히 손들고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는 청취자분들 항상 네, 그쪽을 향해서 절하고 있어요. 네, 감사하고요. 지금이라도 사연 본인의 사연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최근에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 너무 웃기고 너무 정말 충격적이었다.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혹은 나의 친구가 이렇대요 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꼭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소개해드릴 거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679번님께서 엄마 모시고 미용실에 다녀왔어요. 예쁘게 파마해드렸더니 거울을 보시면서 나 가을 여인 같지 않니? 하시더라고요. 방긋 웃으시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엄마의 행복한 미소 덕분에 행복한 오전을 보냈어요. 오후는 가요광장과 함께할게요 하셨습니다. 그래도 따님이 너무 효녀다. 이렇게 어머니 미용하는 데까지 같이 가서 어떻게 할지 봐드리고 또 칭찬도 해드리고 또 기분 좋잖아요. 이러면은 또 이 파마가 또 잘 되면 또 한 달을 또 행복하게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가요공장이랑 두 시간 동안 좀 제가 반대로 또 효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아님께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트램폴린 위에서 뛰는 점핑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5분도 힘들더니 이젠 음악만 나오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덕분에 체력도 쑥쑥 올라가요. 어렸을 때 많이 탔던 방방이가 이젠 다이어트 운동기구가 된 게 신기합니다. 방방이, 그쵸? 방방이라고 불렀죠? 방방이가 다이어트가 된다면 저 진짜 방방이에서 하루 종일 놀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 곳곳에 방방이를 좀 설치해서 전국민 건강 프로젝트, 살이 찌거나 이랬을 때 생기는 병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예방을 한다든지 뭔가 운동을 해가지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든지 방방이 전국구로 만들어줘라. 저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네, 매일 가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님께서는 새 김치가 먹고 싶어서 며칠 전에 주문했는데 드디어 배송 왔어요. 배추김치, 깻잎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지금 정리하면서 침이 자꾸 고이네요. 빨리 먹어야겠어요. 김치랑 잘 어울리는 점심 메뉴 추천해주세요. 김치를 진짜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김치를 한 번에 네 가지를 지금 주문하신 거예요. 저도 김치 여러 가지 종류별로 두고 먹는 거 좋아합니다. 어릴 때는 뭐 김치가 다 똑같이 뭐 그냥 빨갛게 뭐 집에 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요즘에는 정말 금치라고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불렀었거든요. 김치가 너무 귀해졌습니다. 네. 김치를 담그는 집도 많이 줄었고 매번 사서 먹어야 되다 보니까 이 가격도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네. 김치 일단 열무김치랑 깻잎김치가 있다면요. 깻잎김치는 약간 밥에 먹어야 되고요. 밥에 이렇게 흰쌀밥에 이렇게 싸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열무김치는 약간 국수랑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친구를 초대해서 가족이랑 초대해서 이 국수류 하나랑 밥류를 하나 해가지고 같이 나눠서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뭐 부를 사람 없으면요. 제가 오늘 라디오 끝나고 갈 테니까 이제 국수랑 밥이랑 이렇게 갓 지은 밥으로다가 좀 준비 좀 해놓고 계세요. 4868번님께서 밥 먹고 늘어져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춤추고 싶어지는 노래 어깨춤 자동반사 주의곡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틀어주세요. 이 노래 들었거든요. 이 노래 약간 발매되기 전부터 약간 그 뭐 이렇게 홍보하는 영상이었는지 아니면은 약간 리스닝 파티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잠깐 들었어요. 너무 좋던데요. 네, 이 중간에 이 훅 부분이 나오는 이 멜로디가 너무 중독적이고 약간 그 뭐랄까 뮤직비디오 보면은 자동차 위에서 막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리듬 타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도 어디 여행 가서 차 위에서 춤추고 싶다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네, 4868번님의 신청곡 들어볼게요.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0: 톡으로 얘기하고 SNS에 올리고 일기장에 남겨놓던 이야기들 여기에도 보내주세요. DJ 폴킴이 맛있게 읽어드려요. 새로 나온 에세이. 지난주에 여의도에 엄청난 축제가 있었죠. 바로 불꽃축제.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사람 엄청 많을걸? 가면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같이 간 사람이랑 무조건 싸우고 온다던데.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근데 한 번쯤은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남편과 딸들을 데리고 출동했습니다. 사람이 많긴 많더라고요. 그래도 출발하기 전에 사람 너무 많다 금지, 여길 왜 왔냐 금지, 집에서 중계로 볼 걸 그랬다 금지, 짜증난다 금지, 다 같이 이걸 다짐한 덕분에 다행히도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8시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죠.
1: 너무 멋지다. 중계로 볼 때랑 차원이 다르네.
2: 와, 진짜 멋있다. 장관이다. 절경이야.
1: 엄마, 너무 멋있어. 이건 무조건 찍어야 돼. 찰칵 찰칵.
0: 불꽃은 1시간 넘게 터졌습니다. 시간이 꽤 길었는데 장관이라 그런가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다녀오길 잘한 것 같아요. 사진도 영상도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뿌듯하네요. 근데 또 가는 건 생각 좀 해볼게요.

주말에 소개하는 새로 나온 에세이 이어서 케이티 페리의 파이어워크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1489님의 사연이었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런 거 돌더라고요. 여의도 불꽃놀이가 집에서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집을 대여를 한다든지 막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집에서 보는 불꽃놀이 너무 판타스틱할 것 같은데요. 혹시 폴킴이랑 친한 사람들 중에 나 불꽃놀이 우리 집에서 잘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 연락 좀 주세요. 저 그 집으로 그날 놀러 좀 갈게요. 하룻밤만 네 재워주시면 네 제가 맛있는 거 싸들고 갈 테니까 네 초대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지는 새로 나온 에세이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들려주세요. 소개하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9433번님께서 아점 든든하게 먹고 가광 들으며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나를 배우면 둘을 까먹고 있지만 열심히 해보려고요. 영어도 이러도 잘하는 폴킴 부러워요. 네, 그래요. 저도 유학을 다녀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창피한 그런 실력이긴 하거든요. 일본어 같은 경우는 한자를 정말 못 읽습니다. 네, 한자를 못 읽는다는 거는 글을 못 읽는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왜냐면 한자 없이 히라가나만 써있는 곳은 없으니까. 네. 하지만 요즘은 어떻다? 우리 AI가 모든 걸 해결해주고 있다. 덕분에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 근데 AI가 있어서 요즘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대본 같은 게 이제 일본어로 말을 해야 될 경우에 직역, 그러니까 통역을 해버리면은 좀 딱딱한 말투가 되는데 AI한테 일본 사람처럼 정말 그 편하게 말하는 말투로 좀 바꿔줘 하면은 그거를 또 읽어보면서 또 새롭게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투를 또 익혀보고 읽어보는 연습도 중요하니까요. 네. 공부! 파이팅입니다. 이지민님께서 보험은 괜히 보험이 아니더라고요. 평소에 진짜 건강하고 안 아프던 저인데 아주 잠깐 실비보험을 해지해놨던 사이에 디스크가 터져버렸어요. 정형외과 꽤 비싸네요. 여러분은 보험 함부로 해지하지 마세요. 맞아. 꼭 이래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가끔씩 이렇게 해외여행이나 해외 스케줄 있을 때 이제 여행자 보험 같은 거 들 수 있잖아요. 되게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만 원 막 이 정도면은 들 수 있는 보험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보험을 들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끔씩 에이 무슨 일 있겠어 하고서 안 들면 괜히 가가지고 감기 걸려서 병원 갈 일이 꼭 저는 생기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아무튼 디스크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디스크는 진짜 관리 안 하면 오래가요. 네. 꼭 평소에 운동도 좀 하시고 자세 교정 같은 것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9179번님께서 날이 선선해짐과 동시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느낌이에요. 바디로션을 더 열심히 발라주고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건조함에 약해지는 것 같은데 폴디는 어떤가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지금 저 나이 먹었다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지심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괜히 찔리니까. 아, 저도 최근에 그런 거 느꼈어요. 건조해진다고 느꼈다기보다는 그 건조해지는 증상으로 얼굴이 자꾸 열이 난다, 좀 뜨겁다, 덥나라는 생각을 자꾸 했던 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건조해지니까 얼굴이 약간 화끈거리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로션 그리고 수분 젤 같은 거 충분히 발라주고요. 중간중간 미스트 같은 것도 많이 뿌려주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김동률 피처링 김정원의 여름의 끝자락.

저희가 FM 대행진 청취자님들이 거의 그 지금 뉴욕 뒷골목보다 여기가 지금 라임을 더 맞추고 있어요. 아 장난 아니에요. MC7804 내 여친 배고파지면 올라가는 공격력. 오 MC 다음 자기야 미역국 끓이려면 미역부터 불력. 오

0: 가 인류 최정식의 FM 댕진.
1: 안녕하세요.
2: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남자 김무진 역을 맡은 하석진,
1: 가족을 위해 사랑을 버린 여자 한규림 역을 맡은 안희연입니다.
2: 8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무진과 규림의 애틋한 재회 로맨스,
1: 감성 한 스푼, 설렘 두 스푼을 담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1: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수학 공식 외움에 받은 스트레스 폴폴, 야근에 특근에 집안일까지 가득 쌓인 피로감도 폴폴, 마음에 쌓인 먼지들 여기서 날려버리세요. 먼지 폴폴 털고 가요. 희경님께서 출근길에 급하게 뛰다가 지하철역 앞에서 꽈당 넘어졌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사람들 시선 때문에 아픈 척도 못하고 1초 만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무릎이 얼얼하고 얼굴이 화끈한데 제 민망함 좀 폴폴 털어주세요. 아마 희경씨 보시면서

다들 민망해할까봐 안 쳐다봤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무릎 상처 안 났는지 연고 같은 거 있으면 꼭 잘 좀 발라주세요. 비타민 영양제 보내드릴게요. 김주아님께서 중학교 2학년인 저희 아들 중간고사 직전이라 엄청 예민합니다. 아침 밥상 앞에서 과일은 없어? 라며 투정 부리네요. 엄마도 요새 야근하느라 힘든데 너 숙제 봐주고 집 정리도 하고 아침까지 차리느라 힘들었거든? 폴티가 저희 아들의 예민함 좀 폴폴 털어주실래요? 너 자꾸 그렇게 반찬 투정하고 엄마한테 예민하게 굴면 엄마가 청소도 안 해주고 교복도 안 빨아주고 과일도 없고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넌 공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해라. 스트레스 받으시죠? 치킨 보내드릴 테니까 아들 몰래 혼자서 드세요. 윤은아님께서 염색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새 또 흰머리가 올라왔어요. 눈치 없이 자꾸 나는 이 녀석. 조만간 날 잡고 다시 덮어주려고요. 검정 머리만 폴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폴디는 새치 없죠? 부러워요. 미안해요. 저 정말 새치가 단 한 가닥도 없어요. 네. 아직 안 나나? 저희 부모님도 꽤 늦게부터 나신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 나 있긴 하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염색하지 마시고요. 한 가닥 한 가닥 뿌리 끝쪽으로 그냥 잘라내세요. 네. 염색하면 또 머리끌 안 좋아지니까.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먼지 폴폴 털고 가요.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 은근히 불편했던 일, 묘하게 자꾸 생각나는 누군가의 말까지 이곳에 전부 다 털어놓고 가주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보내셔도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니까 언제든 참여해주세요. 2409번님의 신청곡 박봄의 You and I 듣고 올게요.

박봄의 You and I 듣고 왔습니다. 김미옥님께서 바람이 시원해서 걷다 왔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산책하다 마주친 낯선 사람들한테 바람이 시원해서 너무 좋죠? 라며 막 인사했네요. 그냥 웃는 분도 있고 아, 그러네요 라며 대답해 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오, 우리 미옥씨 굉장히 유럽 스타일, 약간 미국 스타일인데요. 외국 그 드라마들 보면 막 길 가면서 막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 이러면서 말 걸잖아요. 스몰 토킹이 약간 그 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무례한 거라고 생각하는 문화권인 것 같은데 우리 미옥님 진짜 완전 네, 그 유럽 스타일. 왜 그럴까요? 유럽 스타일이라고 하면 괜히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나 유럽 사람인가? 사실 다를 게 없긴 한데 아마 이 지나가면서 이 얘기 들으시는 분도 되게 성격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정광영님께서 여주에서 유명한 짬뽕집에 가는 중이에요. 근데 브레이크 타임에 아슬아슬하게 걸릴 것 같아요. 갑자기 먹고 싶어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가는 중인데 못 먹으면 어쩌죠? 여러분은 브레이크 타임 잘 확인하고 가세요. 그니까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정말 브레이크 타임이 뭐예요. 정말 한 접시라도 더 팔려고 그냥 이 쉬는 시간에도 다 이모님들이 요리 내주시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직원의 복지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또 나머지 일하는 시간에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준비 시간이기도 하고 네 서둘러서 네, 짬뽕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짬뽕집 옆에는 또 맛있는 짬뽕집이 하나씩 분명히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못 먹게 되면 거기서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소정님께서 느지막히 일어나서 국밥 먹으러 왔어요. 선선해지는 날씨에 몸보신하려고요. 앞에 대기가 20팀이나 있는데 저번에 포장해서 먹은 적 있는 가게인데 맛집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기다리면서 폴디랑 함께 할게요. 세븐틴의 핫 신청합니다. 그럼요. 20팀 폴킴과 함께하는 폴디와 함께하는 가요광장 들으시면서 20팀 기다리는 거 완전 너무 쉽죠. 네, 금방 지나가실 겁니다. 여소정님의 신청곡 들어볼게요. 세븐틴의 핫.

세븐틴의 핫 듣고 왔습니다. 폴킴의 플레이리스트 주말에 한 곡씩 공개할게요. 폴 인 뮤직. 오늘은 또 폴킴이 어떤 노래 추천할지 기대되시죠? 이번에 가져온 노래는요, 아마 이 노래 모르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유명한 곡입니다. 아델의 When We Were Young, 이 노래 다들 들어보셨죠? 네, 아델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목소리에 이런 노래가 있을 수 있지? 가사는 또 얼마나 좋은지 하면서 정말 전 세계적인 신드롬 같은 걸 일으켰던 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뒤로도 공연도 활발히 하시고 하고 있지만 날씨가 좀 선선해지니까 이제 이런 잔잔한 발라드 곡, 좀 이렇게 분위기 있는 곡들이 다시 귀에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갑자기 왜 요즘 분들이 발라드를 덜 듣게 되는지 이해가 되는 게 가을이 짧아져서가 아닌가. 발라드의 계절이 바로 가을인데, 가을하면 발라드, 발라드하면 가을인데 가을이 정말 한 2주 정도 짧게 훑고 지나가면 바로 겨울이잖아요. 또 겨울에 듣고 싶은 노래 따로 있지 않아요? 눈이 온다거나 코끝이 시려지면은 또 그때부터는 약간 아 이제 머라이 캐리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아 진짜 발라드 쉽지 않다. 요 시기에 여러분 발라드 많이 들어주시고 우리 발라드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아델의 When We Were Young 들어볼게요.

0: 기적이 금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0: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혼자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3, 4부에는 여러분이 손 번쩍 들고 남겨주신 신청곡들과 함께할 거예요. 주말 Hands up!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듣고 싶은 노래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326번님께서 동생이랑 세차하러 가고 있습니다. 동생 차가 너무 꼬질꼬질해서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만 비가 내리다 말다 또 이제 가을이 오니까 비가 그치겠지 싶으면 또 비가 왔다가 막 이러면서 세차를 하기에도 애매하고 안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달 정도 꼬질꼬질하게 사실 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한 달 아니고 두 달, 한 세 달 정도 꼬질꼬질하게 네, 회사차 가지고 다니다가 얼마 전에 세차했더니 얼마나 탈 때마다 그래 세차했었어야 돼 막 이런 생각하면서 뿌듯하게 타고 있습니다. 1326번님의 신청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 신정교에서 금천교까지 1시간 전보다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또 좀 더 지나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쪽으로 호원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설악에서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더 가서는 서종에서 화도 쪽으로 11km 구간 밀리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진천에서 대소 부근까지 13km 구간 밀리고 이후 음성휴게소에서 일죽 그리고 남이천 나들목에서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KBS 쿨 FM 50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끼어 뚫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사랑.

0: 되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가비야, 가비야, 너를 부르던 그만.
3: 가비야? 야, 게스트 이제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뭐야?
4: 반말이라뇨. 전 그냥 모창 중인걸요.
2: 가비야, 가비야.
3: 참, AI인가 사람인가 헷갈리는 게스트인가 가비의 케미가 궁금하시다면 매일 오후 2시 가비의 스페 라디오로 놀러오세요.
2: 가비야,
3: 그만 안해. 스톱. 오 마이 갓.

잠시 후 1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0307번님께서 내년이면 고3 수험생이 되는 저희 아이, 국내 대학 진로를 포기하고 일본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하네요. 처음엔 반대도 많고 뭐 의견 충돌도 많았지만 이제 아이를 믿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딸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하, 저도 일본으로 대학교를 또 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졸업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가서 또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할 수 있고 해외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서 아마 잘할 수 있게 응원해 주시고요. 중간중간 잘 확인해 주시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화이팅해요. 1024번님께서 집 리모델링으로 인해 친정집에서 잠깐 지내게 됐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다시 들어온 건데요. 엄마 밥이랑 엄마 함께하는 공동육아가 특히 너무 좋네요.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 두 달 동안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는 꼭 이렇게 원해서 나갈 땐 언젠데 또 필요하면 또 다시, 네, 엄마 좀 도와줘,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하게 되죠. 네, 기댈 때가 엄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네, 부모님께서도 아마 공동 육아까지 하고 막 밥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귀찮고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두 달 동안이니까 오히려 기쁘고 새롭고 하시지 않을까요? 네, 김진선님께서는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저 아픈가 봐요. 코도 울적거리고 열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아직 청춘인 줄 알고 반팔 입고 나왔거든요. 바람이 꽤 차갑네요. 하셨습니다. 아, 저는 이제 드디어 두꺼운 이불을 꺼냈습니다. 겨울용 이불을 꺼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시작했거든요. 열어놓으니까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 왔다, 가을이 코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니까 반팔보다는 긴팔 혹은 이렇게 가디건이나 얇은 셔츠 같은 거라도 좀 챙겨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기 빨리 약 드시고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손들고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 잔뜩 준비되어 있어요. 노래 듣고 와서 주말 핸즈업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 또 초대석에 와줬던 트위드의 노래 들어볼게요. ABD.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1: 일양약품.
5: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6: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땅스

0: 밤새 폴킴의 가요광장.
1: 도서관에서 열공 중인 분들, 소풍 가려고 도시락 싸고 계신 분들, 장거리 운전으로 몸이 찌뿌둥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들 뭐 하면서 듣고 계세요?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손 번쩍 들고 외쳐주세요. 주말 Hands up! 주말 Hands up! 여러분의 한 줄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사연 길지 않아도 돼요. 점심 먹고 디저트로 뭐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내일 연차라서 놀러갑니다. 부럽죠?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에 듣고 싶은 노래 하나 얹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지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핸즈업 퀴즈 준비해놨습니다. 은근히 웃긴 그리고 아주 쉬운 문제들이니까 듣다가 정답 한번 보내보시고 선물까지 받아가면 더 좋겠죠. 9593번님께서 저는 일이 틀어졌을 때 스트레스 받고 부정적으로 감정 소모하는 것보단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털어버리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하이라이트에 어쩔 수 없지 뭐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맞아. 이 저처럼 NF, 그 F 중에서도 NF인 분들이 유독 약간 본인이 힘들고 할 때 그 감정이 더 깊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의 바다에서 빨리 올라오셔서 이 수면 위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또 좋은 일 생기겠지. 이렇게 털어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자고요. 주말 핸즈업 9593번님이 신청곡으로 시작할게요. 하이라이트의 어쩔 수 없지 뭐.

하이라이트의 어쩔 수 없지 뭐 듣고 왔습니다. 5931번님께서 취미로 방송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돌처럼 현란한 안무를 소화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며 시작했는데 현실은 몸과 마음이 따로 노네요. 언젠가 도전해보고 싶은 케이팝 신청합니다. 아이들의 텀보이 하셨습니다. 오, 방송 댄스 정말 요즘에 이런 케이팝 안무들을 배우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해외에서 이제 놀러온 외국인 관광객분들이라든지 뭐 일 때문에 오신 분들도 댄스 학원을 굉장히 많이 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또 케이팝의 인기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열심히 도전해서 나중에 정말 멋있게 텀보이 추는 영상 하나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얼마나 잘 연습하신 건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춤 못 추는 폴디가요. 핸즈업 퀴즈 타임입니다. 그룹 아이들의 리더 소연은 최근 솔로 앨범을 발매했어요. 특히 타이틀곡이 많은 직장인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공감되는 번호를 골라주시면 돼요. 1번 퇴사할게요. 2번 정신 차릴게요. 3번 늘어지세요. 정답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 5분께 블루투스 이어폰 보내드릴게요. 5931번님의 신청곡 듣는 동안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이들의 톰보이 들어볼게요.

러블리짱님께서 출근해야 하는데 하늘이 왜 이리 예쁜 건지 놀러가고 싶지만 이 노래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지드래곤의 파워 시청하셨습니다. 아 진짜 출근할 때 하늘 예쁘면 아 오늘 이런 날 내가 꼭 일을 하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들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일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GD 콘서트 가실 수 있어요.

0: power, the power, power,
1: Papalotto. 아이들의 텀보이 그리고 지드래곤의 파워 듣고 왔습니다. 핸즈업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아이들 리더 소연이 최근 발매한 노래 제목을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 퇴사할게요 였습니다. 퇴사할게요 이 노래죠. 네, 이 노래 아 약간 본인이 쓰고 나서도 바로 알았을 것 같아요. 어? 이 노래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회사분들도 와 진짜 아 소연 천재다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회사 직원분들조차도 아 나 진짜 퇴사하고 싶은데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해보면서 아,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방송 후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퀴즈 놓치신 분들 너무 아쉬워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기회가 한 번 더 남아있거든요. 핸즈업 퀴즈 4부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다시 도전해 주세요. 박준민님께서 에어컨 청소하고 선풍기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리는 중이에요. 제가 목욕탕 다녀온 것 마냥 개운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존박의 Good Day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 이제 에어컨도 슬슬 정리해야 되고요. 선풍기도 굳이 필요 없어지는 날씨가 됐죠. 아 그냥 이렇게 대충 넣어놓고 내년에 사용하기 전에 청소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막상 여름 정말 갑자기 찾아오는 거 아시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더워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청소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미리 깨끗하게 먼지 정리하시고 한번 청소해서 넣어놓으시면 내년에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박준민님의 신청곡 존박의 그때 들어볼게요.

4096번님께서 휴학하고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홍대광에 잘 됐으면 좋겠다 신청합니다. 가강 듣는 모두가 잘 되기를. 오, 본인 시험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쁜 말까지 보내주신다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다같이 4096번님 시험 잘 보시기를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사연과 신청곡 이어드리는 주말 핸즈업. 듣고 싶은 노래들 계속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4부에 핸즈업 퀴즈 하나 더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주 쉽고 재밌는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맞춰보시고 선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변준석님께서 일요일 오후 2시마다 아이 학원 일정이 있어서 늘 이 시간은 가요광장과 함께해요. 일찍 도착해서 여유있게 커피 마시며 듣고 있습니다. 도영의 반딧불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2시마다 학원 일정이 있으시구나. 타이밍 괜찮다. 이게 애매하게 또 1시, 12시 반 이래버리면 가요광장 못 듣거든요. 2시에 학원 가는 우리 학원 보내는 변준석님 칭찬해 칭찬해. 주말 핸즈업 변준석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가 볼게요. 도영의 반딧불.

1867번님께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예술제를 했는데 다정한 친구들과 멋진 담임선생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유나의 해성 부탁드려요. 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도 막 친구들하고 춤도 추고 이런 거 발표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참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7288번님께서 곧 아이 생일이에요. 남편이 아이 낳고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제 선물도 사준다네요. 아일릿의 첼시 신청합니다. 오, 생각해보면 태어난 아이들도 힘들었지만 또 그 아이를 낳고 길러준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네, 선물 고르셨어요? 기왕이면 진짜 갖고 싶었던 거 좋은 거 고르세요.

5477번님께서 한 달 전 마련한 작업실에서 이제 막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어요. 롤러코스터의 습관 부탁드려요. 라디오도 이제 습관처럼 들을게요. 이런 의미라면 노래 10번도 틀어드리죠. 근데 다른 라디오 듣는 습관은 안 되고요. 폴킴의 가요광장만 듣는 습관 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강근주님께서 사랑스러운 조카가 놀러왔어요. 제가 워낙 조카 바보라서 이것저것 선물들을 잔뜩 사줬네요. 더 넛의 사랑의 바보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핸즈업 퀴즈 한 번 더 갈게요. 이 인물은 더 넛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했었는데 KBS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에 출연해 연기 대상을 받은 남자 배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김태원, 2번 에릭 클랩튼, 에릭 클랩튼이요. 3번 지현우, 4번 지석진. 5분 추첨해서 블루투스 이어폰 보내드릴게요. 정답 여기로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 듣고 왔습니다. 핸즈업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더 너츠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했던 남자 배우의 이름을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지현우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방송 후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주말 핸즈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손 편하게 내려놔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9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 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팀플레이 예술기획에서 코미디 스릴러 701호 관람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송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네오 클라우드 빈티지 슬리퍼,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마시는 자외선 케어 선쉐이드에서 이너뷰티 음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 무설탕 자일리톨 캔디 자일로 큐브에서 자일로 큐브 세트를 드립니다.
10: 오 마이 갓, 내 입사 동기 폴킴 라디오 너무 잘하잖아. 폴킴의 가요광장 청취자 여러분, 제가 모시러 왔어요. 잠시 후 2시엔 가비의 스프 라디오. 어디 가지 말고 함께해요. Please.
9: 일요일에 함께한 폴킴의 가요광장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가광 초대석 너를 만나, 뮤지컬 엘리자벳의 주역들이죠. 나 진짜 뮤지컬 배우 만나는 거 너무 좋아. 어떡하지? 배우 리나님 그리고 서경수님과 함께합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끝곡으로 벤의 두근두근 준비했습니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늘어지세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 복정에서 탄천일교까지 탄천일교 부근에서 난 사고 여파로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강원 지역에선 봉평터널 부근에서 둔내터널까지 정체가 시작이 됐고요. 이후 새마을에서 원주 쪽으로 3km 구간 밀립니다. 경계권에선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난 사고 여파로 뒤로 여주 나들목 9km 구간 답답하고요. 사고 구간 지나서는 이천 또 덕평에서 양지터널 사이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동수원에서 북수원 그리고 월곶 분기점에서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후련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시원한 바람 한 줄기에 기분이 가벼워지는 순간, 다정한 노래와 이야기에 문득 미소 짓는 순간, 평범했던 하루가 특별해지는 바로 이런 순간. 사랑하기 좋은 날이야.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

0: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 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2TV.

잠시 후 2시에는 가비의 슈퍼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여보, 점심 뭐 먹어?
1: 엄마, 나 이거 좀 찾아줘.
0: 김 과장님, 급하게 확인 요청드립니다.
1: 아니, 주말인데
0: 왜 이렇게 다들 저를 찾는 거죠? 평일에 들들 볶았음 이제 가만 둘 때도 됐잖아요. 저도 생각이란 거 안 하고 조용히 쉬고 싶다고요. 지금부터 저 찾지 마세요. 숨을 거예요. 가비의 슈퍼 라디오, Here we go.

0: 브루노 마스의 Runaway Baby로 2026년 9월 13일 일요일 가비의 Super Radio 시작했습니다. 주말 하면은 굉장히 뭐 행복한 요일이잖아요. 근데 가끔 아닌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주말에 돌밥에 연속 아이들과 식구들이 얼마나 또 찾아대는지 그냥 확 출근해버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주말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사니까요. 사실 우리 집 강아지 포니 빼고는 저를 그렇게 막 애타게 찾는 사람들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육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부럽다고. 좋겠다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혼자 살아?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결혼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신기하게 보실 때도 있어요. 안 심심해? 혼자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너무 부럽다. 즐겨. 즐겨 이거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오늘 드라이브 뮤직 공항으로 가볼 건데요. 공항 하면 정말 설렘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갈 때마다 들뜨는 곳인 것 같아요. 공항의 그 소리 그리고 또 바이브 쇼핑할 것들 좋아하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어떤 추억들 갖고 계신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공항에 들렀다가 펜타곤 호이 씨 그리고 가수 범진 씨 만나러 갈게요. 이 두 분이 사실 개그 콤비라고 하면은 서운합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가수 분들이시고 고품격 선곡 대결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광고 매니저 먼저 듣고 올게요.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우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바비카 타고 같이 음악 들으실래요? 어서 타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드라이빙 뮤직. 귀빈이들, 갑자기 날씨가 엄청 선선해졌어요. 이렇게 날씨가 또 좋으면 여행 가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로 갑니다. 바로 공항! 왠지 공항은 떠올리기만 해도 설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일찍 가서 줄 서고 짐 검사하고 시간 남으면 면세점 구경도 하고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그 떨리는 기분 너무 좋잖아요. 얼른 제 옆에 타세요. 공항으로 렛츠 고! 가비카 지금 공항으로 떠나요. 공항 가는 길님의 사연입니다. 공항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레죠. 그래서 저는 가끔 여행을 안 가는데도 차를 타고 공항으로 드라이브를 가요. 설레는 기분 느끼러요. 저 같은 분 또 있겠죠? 마이 앤트 메리의 공항 가는 길 이렇게 네 선곡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 번도 공항으로 드라이브 간 적은 없어요. 왜냐면 꽤 머니까. 꽤 멀거든요.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른 지역 가는 거니까. 근데 가는 길이 확실히 설레긴 해요. 계속 이제 표지판에 인천공항, 인천공항 뜨니까 어디 갈 것만 같고 해외 가는 느낌인데 요거는 제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설레는 그 기분을 즐기시는 분 같은데요. 푸른 하늘님이요. 첫 월급 타고 혼자 경주 여행 갈 때 듣던 노래 릴러 말즈의 트립 신청합니다 하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와우, 저도 처음 혼자 여행 갔던 게 아마 제주도였던 것 같은데 설레는 기분이 정말 충만했습니다. 그때 아직도 혼자 여행하면은 제주도 갔던 게 생각이 나면서 그때 한번 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공항 가는 길 님이 신청해 주신 마이 앤트메리의 공항 가는 길, 푸른 하늘 님이 신청해 주신 릴러 말즈의 트립.

드라이빙 뮤직 마이 앤트메리의 공항 가는 길, 릴러 말지의 트립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노래들 이렇게 선곡부터 굉장히 설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역시 여행, 공항 이러면 설레는 기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라이언 님이요. 공항에서 경험한 레전드 황당 에피소드. 여유 있게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딩 타임 착각해서 탑승구까지 진짜 신발끈 풀어질 정도로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때 머릿속에서 뉴진스의 ETA 딱 이 음악 템포처럼 심장이 비트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턱 밑까지 숨차서 간신히 탔던 기억에 요즘도 공항만 가면 이 노래 템포에 걷게 돼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 친구 중에서도요, 공항만 가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내가 실수한 거 없을까?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큰일 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진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항만 가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정말 갈 때마다 자꾸 두 번, 세 번 더 체크하게 된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바로 네, 저희 토요일의 스타 와쿤 씨입니다. 아직도 그러실진 모르겠어요. 처음에 저랑 여행 갈 땐 그랬었거든요. 네. 송송님이요. 20년 전 대학교 졸업 여행으로 태국에 갔어요. 새벽에 친구랑 같이 공항버스를 탔는데요. 타자마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시내 마지막 정류장 기사님이 다른 승객들 짐 싣느라 잠깐 내리실 때 제발 화장실 한 번만 다녀오겠다고 하고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을 1분 만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승객분들이 조금 짜증은 내셨지만 다행히 급한 불은 껐답니다. 그때 같이 탄 승객분들과 기사님 정말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그 뒤로 공항 갈 땐 무조건 빈속으로 간답니다. 거미 미안해요 신청합니다 라면서 미안한 노래를 또 들고 오셨어요. 아 근데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화장실이 그렇게 급하면 한번 다녀오셔야지. 그래도 1분 만에 해결하신 거 보니까 보통 급한 게 아니셨던 것 같아요. 이게 화장실이 1분 만에 끝나는 거는 심각한 일이거든요. 네, 노래 듣고 올게요. 라이언님이 신청해 주신 뉴진스의 ETA, 송송님이 신청해 주신 거미의 미안해요.

드라이빙 뮤직. 귀빈이들의 공항 이야기 들어보고 있어요.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악궁님이요. 저는 공항 특유의 그 소음이 좋아요. 캐리어 무게를 재고 비행기 이륙, 착륙하는 소리, 각 항공사들의 안내 멘트. 공항의 설레는 소음들이 듣는 이의 마음을 슝 날아가게 하죠. 공항이 있다가 사라진 곳에 사는 지금은 그 그리움이 점점 짙어져요 하면서 이승윤의 날아가자 신청해 주셨어요. 그럼 바로 듣고 올게요. 악궁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승윤의 날아가자.

0: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 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1: 매일 오후 4시
2: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채널 89.1MHz KBS 쿨 FM입니다.

이야기의 슈퍼라디오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일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가비와 함께 드라이브 가는 시간 드라이브 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가비카 목적지는 공항입니다. 처음님이요. 처음으로 애들 데리고 해외여행을 나가던 날이었어요. 안 그래도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큰애가 입고 있던 자켓을 출국 수속하는 바구니에 두고 왔다고 울고 불고 정신을 쏙 빼놓는 바람에 아무 생각 없이 뒤돌아서 출국 수속장으로 갔는데 가드분들이 바로 총을 드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바로 눈물 쏙 뺐잖아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남의 편한테도 너무 서러웠어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듣고 싶습니다. 이거 되게 당황스러운 사건이다. 이게 정신이 없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발걸음이 향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출국 수속하는 곳으로 가면은 가드분들이 이제 막아설 텐데 총을 들었다는 거는 조금 네 그건 좀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남의 편분도 당황하셔서 그랬겠죠. 네, 드랍더 누원님이요. 아들 딸 난생 처음 비행기 타던 날 인천공항에 가자마자 시골에서 상경한 애들처럼 우와를 내뱉더니 공항 바닥도 번들번들하다며 바닥에도 누워 보는데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었어요. 왜 그래? 왜들 그래? 좀 있어 보이게 서 있으면 안 되겠니? 김현철의 왜 그래 신청해 주셨어요. 너무 신나서 그랬나 보다. 이게 신나면 그때 그 신남은 아무것도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인천공항 처음 갔던 때보다 그냥 비행기 처음 타러 갔던 김포공항을 더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어떤 비행기를 탔는지 그리고 비행기 처음 탔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다 기억이 나요. 처음 가면은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님이 신청해주신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드랍 더 누원님이 신청해주신 김현철의 왜 그래 듣고 올게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드라이빙 뮤직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공항. 귀빈이들의 다양한 공항 스토리 들어보고 있는데요. 다음 사연도 읽어볼게요. 운명님이요. 부모님과 함께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 갔을 때였어요. 출국 심사를 하다가 여자 직원분이 낯이 익어 쳐다봤는데요. 그분도 저를 보면서 저를 아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알고 보니 대학교 때 사귀다가 제가 군대 입대하고 난 후 헤어진 전 여친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오랜만이야 라며 인사를 했고 그렇게 잠시 이야기 나누다가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고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저와 아내는 다시 만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먼데이 키즈 운명 신청해요. 와, 레전드 운명 사건. 대박. 진짜 우와. 이건 진짜 운명이셨나봐요. 어떻게 결혼까지 또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와, 오마이갓, 축하드려요. 진짜 나중에 아이들한테 들려주기 너무 좋은 스토리다, 그쵸? 너무 축하드립니다, 운명님. 운명적인 사랑 만난 것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정말로.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운명님이 신청해주신 먼데이 키즈의 운명.

먼데이 키즈의 운명 듣고 왔습니다. 귀빈이들의 공항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희 벌써 도착했어요. 스롱님이요, 오랜 친구가 해외 유학을 떠나던 날 공항 배웅하러 가면서 그 차 안에서 크게 틀었던 노래예요. 슬픈 이별 대신 가서도 잘 지내라 하며 응원해주고 싶었는데 막상 공항 도착해서 친구 얼굴 보자마자 둘 다 눈물 펑펑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털털한 척하다가 폭풍 오열했던 그날,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페퍼톤즈의 행운을 빌어요 신청해 주셨어요. 그쵸, 아무래도 친구가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응원해 주다가도 또 섭섭해지니까, 나랑 몸이 멀어지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친구 유학 갈 때 배웅해 줬던 적이 있는데요, 울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 지금도 잘 네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공항에서 내릴 준비 해볼게요. 스롱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페퍼톤즈의 행운을 빌어요.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영양약품.
2: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페셜 라디오 드라이브 뮤직 오늘은 공항으로 떠나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다음 주에는 할머니 댁으로 갑니다. 네, 이제 추석이잖아요. 우리들의 추억 속의 공간 할머니 댁에 얽힌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인스타그램 또는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가비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기 전에 공항에 대한 퀴즈 하나 풀고 갈게요. 퀴즈 매니저. 공항에 갈 때 많이들 챙기는 가방이 있죠. 손잡이와 튼튼한 바퀴가 달려있어 무거운 짐을 가득 넣어도 손쉽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이 가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캐스터네츠, 2번 캐시미어, 3번 캐리커처, 4번 캐치볼, 5번 캐리어.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분 뽑아서 키즈 올인원 클렌저 보내드릴게요. 정답은 3부에서 발표할게요. 그러면 저는 예나의 캐치캐치 듣고 3부로 먼저 가 있을게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으로 구리시계부터 하월구까지 정체 꾸준하고요. 이 구리 쪽도 종암분기점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은 잠실대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서강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이후로 서강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도 주춤합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청담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이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부근 1차로 차단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